0: 吴次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长，吴司 电文内容。
1: 速去定海接应交通员及情报，黄铜怀表为信，密码本就是那本曾文正攻击。
2: 你都给共军传送了什么情报？
1: 包括舟山群岛以及台湾岛整个东南区的布防计

0: 기막힌다갭수어
1: 아까는안가요
0: 갭수어보고마무로
1: 얘들아같이놓고와도둑이자요
2: 에르시드존이디아마스를오엔타르를하라
1: 하이